0: KBS 볼카 라디오.
1: 비FB's 골카 라디오 카리크로 멀리 함이 성구들이 말아요. 섬에 외드고 바리 마빈이 케이처사 다비고 마자마 모가니니 툼 아리 폭스트론 코선더 마라이고 사스르담 폭스트론 마빈 에리 템퍼레이처 22°C 라이고사 partly sunny weather 에라 humidity 마니 64% 라이고사 wind 11 km/h 바리 5분지고 섬에 마지 요 바니 버나 석니 섬바오나지 아즈고 딘마 라이고사 에라 보리 마니 nice and sunny weather 라이고사 Sunday 리그디 cloudy 사 weather 이스 안우사라 부시바니 장길리 런홀라 바나 자한수 에라 런던 고 선더바마 early temperature a little warmer so compared to Folkestone early 26°C sunny weather rekusa humidity pani 28% wind 6 km/h rekusa ra boli weekend ko din ma si london ma pani ramro sa sunday chali gloomy cloudy rekusa yes anusar jankari lirana hola bhanna chahanchu ra karyakram ma aunu sab bhane hami feri pani agadi barne nai sa garnu sa euta kuro kusang kusal thalang resigari sunita theim ko awaz ma raeko yo mitho geet pani enjoy garnuhos